My life is a miracle. 어떻게든 되게 해냈어 since I was 18. I was available to go in on a bit. 한 몸인 듯이 이건 좀 fancy. Show you my minimum. 하나같이 다 오해를 하게 난 never get fair. 나 말에 빌리면 두려울 게 대체 뭐냐 물어. Everything is.

또 눌렀음 비니 비싼 시간은 틱탁 그래도 느긋하지 내 티타임은 며칠 뒤면 공개되지 내 새 앨범 아직 힙합 내 걱정하덜 말어 진짜 그거 내 노래라 니가 시차

My life is a miracle. 어떻게든 되게 해냈어 since I was 18. I was available to goofy. 너 너비 한 몸인 듯이 이건 좀 fancy. Show you my minimum. 하나같이 다 오해를 하기란 never get fair. 나 말을 빌리면 두려울 게 대체 뭐냐 물어. Everything is...

또 눌렀음 비니 비싼 시간은 틱탁 그래도 느긋하지 내 티타임은 며칠 뒤면 공개되지 내 새 앨범 아직 힙합 내 걱정하덜 말어 진짜 그거 내 노래라 니가 시차

My life is a miracle. 어떻게 든 되게 해냈어 since I was 18. I was available to groovy. 넌 어비 한 몸인 듯이 이건 좀 fancy. Show you my minimum. 하나같이 다 오해를 하기란 never get fair. 나 말을 빌리면 두려울 게 대체 뭐냐 물어. Everything is...

some beanie B3 시간은 틱톡 그래도 느긋하지네 티타임은 며칠 뒤면 공개된 신의 새 앨범 아직 힙합 내 걱정하덜 말어 진짜 그거 내 노래라 니가 시차